0: You're listening to WLPNLP and HD1 Chicago, 105.5 FM Lumpen Radio.
1: 안녕하세요. 현장 라디오의 김보리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곳은 미국 시카고고 6월부터 9월 말까지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다시 전보님과 시카고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또 1년 남짓의 시간 동안 있게 될 텐데 네, 그래서 더 다양한 미국에서의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고 또 시카고와 서울 그리고 한국의 타 지역과의 연결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고민해보는 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업데이트가 조금 있고 오늘은 앞으로의 라디오들을 점검하고 조금 마음을 다지는 의미에서 전보님이 음악을 틀어주실 텐데요. 여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저희가 라디오로도 여러 번 중계하기도 했지만 우선 한화 액션 이후에 조금 더 아직 현장 라디오에서 업데이트하지 않았던 것들은 9월 첫 주, 한국에서는 예술 주간이라고 부르는 그런 주간이 있어요. 그래서 꽤 유명해진 아트페어인 프리즈, 키아프,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 부산 비엔날레 이렇게 네 가지의 미술 행사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는 그런 주간인데 그래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정말 많은 예술인 들과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한국 그리고 서울로 오는 시간입니다. 그때 팔레스타인의 존재를 불러오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요. 그 중에 팔레스타인으로 구성된 그리고 조금 더 디아스포라의 시각으로 확장하고 있는 콜렉티브인 빌나이스와 팔문연이 협업해서 갤러리 누화라는 곳에 오프닝 전시 참여하면서 같이 전시를 만들고 그리고 그 주에 함께 투어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빌나이스의 내한은 사실 바젤과 루안의 그 미술 쪽에서의 방문을 제외하면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뉴욕 그리고 베를린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라말라 지역에서 4명의 빌나이스 멤버가 모여서 함께 미술 전시를 열고 그리고 서울의 다양한 문화공간, 예술공간에서 음악 투어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차차 저희가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고 네, 오늘은 그럼 음악으로 시작해 볼게요.

0: 네, 8몇 년 전범입니다. 방금 들었던 노래는 줄무드의 주웨라는 노래인데 그건 툼바의 리믹스였어요. 네, 줄무드는 팔레스타인 럼말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래퍼이며 이번에 서울 빌라이스토어에서도 공연해주셨어요.
1: 네, 정말 활발한 친구였고, 줄무드가 한국에 도착하기 이틀 전에 팔레스타인 에서 비자가 나왔다고 해서 상당히 저희도 좀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국에 도착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 되게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특히 미술 행사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이 미술 주간이라는 데 있어서 사실 팔레스타인의 미술을 본격적으로 다룬 전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요번에 광주 비엔날레에서 조금 시도하고 토크 프로그램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서도, 2년 전이었죠. 2년 전에 광주 비엔날레에서는 사실 시디 홀론이라는 이름의 이스라엘 파빌리온이 있기도 했고, 그래서 팔문형과 다양한 광주 기반의 녹색당 등 시민단체가 이스라엘의 파빌리온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와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었죠. 그 2년 뒤, 그리고 지금까지 집단학살이 지속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한국의 국제 미술 주간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팔레스타인의 작가들이 설수 있는 공간이 정말 많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갤러리 누하에서, 그래서 오프닝 전시로, 바젤과 루안의 전시를 기획했다는 거는 상당히 기록적인 것으로 제가 느꼈고, 게다가 오프닝 행사와 토크를 팔문형과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 상업 갤러리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율이 있었고, 여러 대화도 있었고, 어떤 식으로 이런, 작가들을 소개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더 긴장 관계가 있기는 했지만, 그리고 바젤과 루안, 빌나이스의 입장도 고려 안할 수가 없죠. 팔레스타인 콜렉티브지만, 지금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멤버가 많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팔레스타인 콜렉티브의 방안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단순히 이것을 정치적으로 포장하고, 그리고 액티비즘의 맥락에서만 이해해야 되는가, 혹은 순수 예술의 의미에서 미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사실 두 가지 맥락이 둘다 들어와야지만 지금 현재 빌나이스의 방한, 그리고 서울국제미술주간의 안과 밖에서 이러한 행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팔문현에 속한 저, 그리고 미술사 학자로 일하고 있고, 그리고 미술계에 있으면서 사실 지난 3년간은 활동계에 조금 더 긴밀한 관계를 가졌었던 저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 대화를 중재하고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적대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미술 행사에 이러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것에서 좀 거부감을 느꼈던 문화예술계 종사자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것이 어떠한 반향을 일으키고, 저와 팔문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개인적인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미술 주간을 계기로, 이 활동계와 그리고 미술계의 접점에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되게 생산적인 고민을 많이 할수 있었고, 이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바젤과의 대화가 되게 많이 도움됐어요. 특히 이러한 지형을 어떻게 서로 대치하는 장으로 보지 않고, 각자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이야기한다. 이것이 비록 조금 적대적이거나 긴장 관계가 있는 대화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라는 것에 멈추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서로서로의 존재를 이해하고 서로서로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축하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게 바젤님이 저에게 해준 조언이었고 그래서 저는 9월 첫째 주까지 사실 한화 캠페인 진행하면서 되게 마음에 앙금도 많았고 예술계에서 서명운동으로 정말 많은 예술인들이 참여해 주었지만 그것이 발언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많은 좀 존재론적 회의감과 관계에 있어서의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거를 바젤의 방황과 대화를 통해서 많이 해소하고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제가 김보리와 유소연이라는 이름을 둘 다 쓰면서 그것을 좀 조율하면서 되게 무서워하기도 했고 비자 상황도 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런 고민들에게서 상당히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좋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 팔레스타인의 문제가 베트남 전쟁과 남아공 아파르테이트의 연대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국의 지정학적 맥락에서 봤을 때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연대 활동의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국 미술계, 문화예술계에서 연대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며 활동가 지형에서 연대 운동이라는 것이 한국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과 결코 떨어져 있는 이슈가 아닌 특히 백인 중심의 미국에서 들어온 그런 해외 담론도 아닌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중요하고 긴급한 의제가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각설하겠습니다. 결국 음악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으니까 아무튼 빌나이스의 방안이 굉장히 의미 있었고 여러분들과 이 음악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전보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제 바젤 아바스하고 루안 아브라메가 만든 노래를 듣고 올게요. After Everything is Extracted 라는 노래입니다.

0: 네, 바즈 아바스하고 루안 아부라함의 After Everything is Extracted을 듣고 왔습니다.
1: 네, 바젤과 루아는 이전에 말했던 빌나이스의 꽤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시각 예술 미술 퍼포먼스 설치 작가 콜렉티브 멤버들인데요. 전시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갤러리 누화라고 했는데 공식적인 제목은 누화 컨템포러리이고 이번에 원래는 바라캇 컨템포러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던 미술 문화예술계 인원 몇 명이 새로 만든 갤러리입니다. 그래서 2026년 9월 1일에 이 전시와 함께 갤러리의 시작을 알렸어요. 그래서 전시 제목은 우리가 불이 되고 불이 우리가 될 때까지 Until we became fire and fire us 이라는 거였는데요. 빌나이스 중에서도 바젤과 루아는 한 20년 정도 활동했었죠. 그래서 모마에서 전시를 하기도 했고, 사운드 비디오 설치 퍼포먼스 이렇게 다매체적으로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타이틀도 생겼네요. 2025년 아트 리뷰가 발표한 파워 100에서 23위에 선정되면서 국제 동시대 미술계를 대표하는 작가 듀오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크레딧 방식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 누아 컨템포러리에서는 바젤 아바스, 그리고 루안 아브라메의 두 명의 이름으로 전시를 열었는데, 서울에서의 다른 음악 공간에서 진행된 투어는 빌나이스라는 콜렉티브 이름으로 진행했어요. 그래서 콜렉티브이면서 듀오이면서 그리고 개인 작가로 활동하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개인과 집단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룹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9월 1일에 전시 오픈할 때 토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퍼시테이팅을 했고 그러면서 저도 콜렉티브 생활을 몇 년간 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룹을 크레딧하고 개인과 파트너를 크레딧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토크에서의 또 다른 퍼실리테이터로 김선익 작가님이 참여했었는데 김선익 작가님은 광주 비엔날레에서 지금 류한길 님과 설치 사운드 퍼포먼스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음악가이자 작가입니다. 그래서 바젤 루안 그리고 제가 활동했었던 라이스 브루인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다매체적으로 집단과 개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계신 분이고 카스트라티라는 소규모 임프린트를 운영하면서 책과 음반까지 제작하고 그리고 한국 중국의 공산주의 운동사에 관해서 글을 넓게 써온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전시장에 들어가면은 정말 다양한 매체가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질감의 패브릭과 콘크리트, 그리고 스틸, 영상 작업. 그래서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들었던 이 음악도 전시장에서 틀어지고 있던 음악 사운드 중 하나였고, 다만, 전시를 전시에서 중심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떤 내러티브가 있다면 그것은 1948년 상당히 중요한 연도죠. 나크바의 연도인데요. 탄투라라는 팔레스타인의 어촌 마을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잔혹하게 제거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0명의 주민이 말살된 사건인 탄투라 학살을 중심적으로 다룹니다. 나크바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겠지만 이제 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됐었죠. 그 건국 과정에서 약 75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추방되어서 난민이 된 사건을 뜻하죠. 오늘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집단학살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나크바의 일환으로 탄투라라는 지금은 정말 기억되지 않는 이 어촌 마을이 사라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 학살의 자취가 20년이 아니라 40년이 넘게 은폐가 되다가 1998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어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지금 저도 제 개인적인 연구에서 4.3 학살에 관한 글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4.3의 진행 방식과 그리고 그것이 제도권 그리고 중앙정부에 의해서 은폐되는 방식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껴졌고, 심지어 탄토라가 어촌마을이라는 것도 상당히 비슷하죠. 네, 그렇게 4.3은 2008년에 4.3 평화 4.3 기념재단이 설립되면서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전에도 현기영 선생님의 순이삼촌이라든지 그리고 강요배 선생님의 동백꽃이다, 제주 4.3 민중항쟁사 등 여러 이제 문화예술 작품으로 세상에 알려졌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바젤과 루안도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탄투라 마을에 대한 기억을 비록 자신의 기억이 아니지만 말살된 어떤 죽은 자의 기억, 그리고 그 가족과 후손들의 기억을 되짚으면서 아카이브 자료가 무조건 파편적일 수밖에 없겠죠. 10년이 지난 동안 은폐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카이브의 파편과 직접 제작한 사운드, 이미지, 텍스트를 샘플링하고 재구성한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이브가, 비록 완전한 아카이브라는 거는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조직적으로 은폐된 사건에 대한 아카이브는 필연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speculative fiction이라든지 다른 좀 가상과 픽션의 레이어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젤과 루안이 들여오는 시공간을 좀 거스르는 과거와 현재의 학살 이미지, 그리고 저항 운동의 이미지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유물론적으로 존재하는 아카이브라는 이 정보값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진실의 영역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것은 왜 이러한 아카이브가 이렇게 다매체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감각적으로 재구성됐어야만 하는지였는데요. 예, 거기에서 질문을 해줬고, 그래서 질문했었고, 그리고 바젤과 루안이 왜 공간적으로 그리고 세계관을 새로 구성하는 방식으로의 아카이브가 필요한 것인지, 특히 팔레스타인의 땅이 말살되고 공간이라는 그 어떤 자유의 형태가 없어진 상황에서 왜 이런 공간적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답들은 사실 현장 라디오 며칠 전에 조금 이렇게 들려준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제 이런 답변에 대한 저의 레이어를 조금 더하면서 또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0: 사실 우리 그 프로모를 들을 시간이 됐으니까 지금 프로모 듣고 올게요.
2: Team. Help our runners Paul Ahn, Dustin Espano, Miriam Eligio Alejandro, Stephanie Manriquez, and Sergio Mendiola reach the finish line by donating at lumpenradio.com/support. Let's run for community low-powered media and a more connected Chicago.
3: 30-second promo. 30-second promo.
4: You've never heard anything like this before. It's postmodern talking with Bobby Kahn and DJ Le Deuce, only on WLPN 105.5 FM.
3: 30-second promo.
5: Buddy gives artists and small manufacturers in Chicago a place to showcase and sell their goods and artworks. Buddy retails to a vast audience of Chicagoans and visitors at the Chicago Cultural Center. Buddy is a shop as local as it gets. Buddy is part of the nonprofit Public Media Institute. Visit hi-buddy.org for more information.
6: With threats of raids and immigration enforcement in Chicago, know that we all have rights. Regardless of immigration status.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You have the right to refuse entry to your home without a warrant signed by a judge. You have the right to speak to a lawyer. Do not sign anything you do not understand. The best way to defend our community is by knowing and defending our rights. public service announcement was brought to you by Lumpin' Radio.

0: 무가다에 무와라 나는 마와라 나는 트랙을 듣고 왔습니다.
1: 네, 요번에 빌나이스가 왔을 때 무카타와 친해져서 정말 좋았어요. 무카타는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라고 들었어요. 저는 잘 알지 못했지만. 네, 무카타가 케이크샵에서 내한했을 때, 그때 한국에 어떤 분이 오셔서, 되게 오랫동안 팬이었다고 해서 사인 받아가고 사진도 찍고 가기도 했고, 그래서 아, 무카타 이렇게 유명했었어? 그럴 정도로. 근데 실제로 바젤의 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빌나이스에서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파트너 그리고 가족 관계도 되게 중첩되어 있는 재밌는 콜렉티브라고 느꼈고, 무카타랑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는데, 을지로에서 공연 끝나고 나서 뒤풀이로 한국관이라는 데를 엄청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한국관에서 같이 밥을 먹다가 여러 가지 한국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양한 나물을 먹어봤는데, 근데 명이나물을 같이 먹었는데 그 맛이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카타가 다른 친구들한테 이런 명이나물 한번 먹어보라고 소개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참깨가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그 참깨가 깻잎이랑 어쨌든 같은 식물이라는 거, 그리고 참깨가 씨고 깻잎이 잎이라는 거가 되게 그것을 되게 신기했는데, 왜냐면 팔레스타인에서 타히니스를 만들 때 참깨를 많이 쓰는데 사실 잎은 안 먹는다 그래요. 근데 잎은 사실 한국에서만 먹고 일본에서는 시소의 형태로 먹고, 그러니까 씨는 많이 소비하지만 잎은 소비하지 않는, 뭐 그게 되게 재밌다고 이야기한 게 생각나고. 그래서 무카타가 돌아가기 전에 저랑 전보랑 신혼여행을 울릉도로 갔었는데, 울릉도에 명이나물이 많이 자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울릉도에서 가져온 명이나물을 선물로 줘서 무카타가 잘 싸서 베를린으로 갖고 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무카타는 베를린에서 지금은 LP를 만드는 공장을 세우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 그리고 생산 활동을 하고 있고, 암튼 지금 이 꼭지에서는 팔레스타인과 한국 그리고 미술의 관계를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핵심적인 축이 땅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젤과 루안의 누아 컨템포러리 전시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풍경을 볼수 있어요. 근데 이건 여담인데, 지금 동시대 미술계에서 풍경이라는 단어가 엄청 소환되는 것 같아요. 광주 비엔날레에서도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가 풍경이었고, 거기에서 임동식 전 야투 멤버셨던 임동식 선생님과 그의 파트너 우평남 선생님이 같이 그린 풍경화가 호남 남종화의 허백년 선생님과 함께 전시되기도 했고, 그래서 풍경이 동시대 미술에서 가지는 역사성과 그리고 당대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 누아 컨템포러리에 정말 풍경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회자되고 있는 풍경이라는 단어, 그리고 팔레스타인 에 콜렉티브가 말하는 풍경, 이것의 접점과 긴장 관계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주요 주제 중 하나가 풍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시장에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풍경들이 보이는데, 버려진 땅, 그리고 48년에 나크바로 인해서 빼앗긴 숭고한 땅, 그리고 생명이 자라나는 어떤 발화하는 땅, 그리고 또 가장 핵심적으로 탄투라 학살이 일어났을 때그 어촌 마을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의미로서의 어떤 아름다운 식물이라든지 그리고 정치의 반대급부로서 자연의 상징으로서 식물이라든지 그렇게 보기 상당히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 식물 모티브와 풍경을 어떠한 식으로 정치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미학에서 핵심적인 질문으로 다가오는데요. 네, 그것을 한국의 맥락에서 저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바젤과 루안의 전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식물의 양가적인 의미와 굉장히 비슷하게 식민주의적 기재로서의 풍경, 자연 모티브, 그리고 반식민주의, 탈식민화 기재로서의 자연 모티브가 굉장히 혼재하면서 공존하고 있는 거를 볼수 있어요. 바젤과 루안의 풍경이 소나무 숲과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원생 식물, 석류나무, 그리고 선인장도 있었고, 이런 다양한 소나무 숲, 숲의 모노컬처, 그 단일 식물 속에서도 비집고 나와서 자라나는 그런 식물을 팔레스타인의 식물들을 그렸다면, 한국 미술사에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단일 작물의 형상을 한 풍경들이 난무했을 때그 안에서 아스팔트와 숨겨진 땅, 말살된 땅을 비집고 드러나는 그 원생 식물로서의 풍경들의 흔적도 존재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풍경은 어떤 모더니티와 개발독재주의의 반대급부로서 어떤 자연으로서의 회귀, 그리고 반문명적 시각, 반식민주의적 시각,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일차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생각될 수 있는데, 사실 한국 미술사에서 풍경은 식민주의와 굉장히 공모를 많이 한 장르였고, 특히 일제강점기 향토색 논쟁을 들수 있겠죠. 일본이 제국화가 되고 나서 대만, 만주국, 그리고 한국을 좀 단편적으로 어떤 열대 지방의 농촌, 그리고 열대 지방의 어떤 천국, 이렇게 풍경화로 표현한 문화 운동이었고, 그런 문화 행동 중에서 1930년대에 일제강점기가 문화 정치로 좀 탈바꿈하고 나서 그게 1919년에 3.1운동 이후에 이게 문화정으로 탈바꿈했었는데 그 당시에 선전이라는 미술 제도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조선 작가가 좀 유명해지거나 그리고 풍경화나 초상화로 이렇게 명성을 얻으려면 선전 조선제국 미술전람회에서 상을 받았어야 됐는데, 근데 그때 향토색이라는 것이 암묵적 그리고 나중에는 공개적으로 이걸 심사하기 위한 어떤 조건 중 하나였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김기창이나 이인성 같은 화가들이 향토색에 부합하는 어떤 기준과 그런 공식을 가지고 풍경화를 만든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일제강점기 한국을 원시적 농촌으로 표현한 향토색 논쟁이 있었다면, 이 향토라는 단어는 해방 이후에 상대적으로 많이 굴절되고 변곡점이 생겨서 80년대 민중운동의 어떤 인간적 투쟁의 어떤 연장선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목상이나 신학철 그리고 오윤 지금 작권 오윤 선생님의 판화들을 그리고 회화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농촌 그리고 전원적인 어떤 향토색으로 회귀하려는 그런 운동을 볼수 있고 그게 공동체 운동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노동 투쟁과 함께 혼재하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섞여 있는 거를 볼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동시대에 풍경화라는 장르도 굉장히 유행해서 특히 다양한 미술협회에서 풍경화를 통해서 한국을 굉장히 전원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중운동의 반대급부로서 보기 좋은 안방이나 거실에 걸기 좋은 뭐 한라산 그림, 백록담 그림, 그리고 이름 모를 어떤 농촌의 그림 뭐 그런 것들이 혼재하는 시기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땅과 생태주의적인 관점이 사실 바젤과 루안에게 어떤 시급성을 가지면서도 이 어떤 이미지로 봤을 때 땅과 자연이 이스라엘의 식민주의와 공모하기도 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풍경이 가지는 의미값이 단순히 어떤 모더니티와 개발독재주의의 반대로서 우리가 회귀하고자

돌아가고자 하는 어떤 장르뿐이 아니라 그런 근대의 역사를 지나면서 굉장히 다양한 식민 독재주의와 공모해 왔고 그런 연장선에서 봤을 때 우리가 풍경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지녀야 되는 어떤 비평적인 비판적인 관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예. 저는 어쨌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풍경 장르가 팔레스타인, 한국 그리고 그 넘어 제3세계의 어떤 탈식민주의적인 미술 운동의 핵심 키워드라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정착형 식민주의의 맥락에서 땅을 재현하고 이것을 풍경으로 미화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값을 가지는지 바젤과 루안에게 질문했었고, 예, 그거의 답변을 몇주 전에 저희가 현장 라디오에서 들려줬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음악을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0: Muyasa Kurdiye, Native Lands featuring Radwan Ghazi Mumne를 듣고 왔습니다. 그 무야사 쿠르디는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음악가이고 라드완 가즈 뭄네는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이 트랙이 실려 있는 앨범이 최근에 벨나이스의 레이블에서 나왔어요.
1: 네, 이 앨범을 포함해서 빌나이스가 지금까지 낸 다양한 앨범을 한국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빌나이스가 내한하고 나서 다양한 지인 그리고 앨범을 저희에게 넘겨주었고, 그리고 충무로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 전시 공간이자 음악 공간인 코드에 저희가 맡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드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이고,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드라는 공간도 너무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에 비즈 팔레스타인 전시 공간이기도 하고 퇴계로 45길 19번지 서울 중구에 있는 코드 서비스 문화 공간이기 때문에 많이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화 컨템포러리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개관전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29일 일요일까지 또 절찬리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흔하지 않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국 처음 내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값도 많이 생각해 주셔서 많이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토크를 하고 그리고 팔문형과 함께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행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감정들 소회를 몇 가지 나누면서 끝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팔문형 멤버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투어를 하려면 되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항상 활동계든 예술계든 인력이 부족한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티켓팅부터 시작해서 그걸 뭐 발권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안전 상황 지키고 그다음에 또뭐 샌리스트 만들고 그리고 청소하고 뭐 이런 다양한 보이지 않는 노동들을 팔문연 멤버들이 도맡아서 많이 해줬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 빌려서 우경, 제인, 랍, 전보, 다현 그리고 해초, 동현 그리고 우리의 공연에 와줬던 정말 수많은 연대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다 합해서 뭐제 생각에는 50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500명 정도의 관중이 모이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네, 이 공연에 연대해줬던 수많은 뮤지션들과 그리고 공연 운영자 선생님들의 도움도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께 직접 지금 이야기를 하면 10분 넘게 걸리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네, 저희의 인스타그램에 가면 모든 라인업을 보실 수 있고, 네, 너무 너무 고맙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크가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공간이 누아 컨템포러리에 되게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토크가 예정되어 있었고, 근데 토크가 시작되자마자 비가 억수로 오기 시작해서 야외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비에 맞아서 생쥐꼴이 됐고 루안과 바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토크를 통역해줬던 한나 눈보라님이 진짜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비가 오기 시작했을 때 정말 솔직히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저희의 그 첫째 열과 둘째 열에 앉아가지고 토크를 포기하지 않고 끝낼 수 있도록 그냥 거기에 앉아서 그 현장에 실존하고 존재하고 참여하면서 연대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그리고 긴급행동의 활동가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활동가 분들께서 특히 한국 미술 주간이라는 엄청난 뭔가 상류층의 어떤 뭐 취미 활동이라고도 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현타 많이 오는 그런 자본주의적인 미술 행사에 활동가분들이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실험적이고 기록적인 일로 느껴지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분들이 1열, 2열에 앉아서 이 토크가 끝날 때까지 지원을 해줬다는 게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으로 다가왔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자세가 활동 씬을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운동 씬이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제가 2024년 중반부터 8~9년 활동하면서 이 활동가 선생님들께 정말 많은 삶의 자세와 평화와 연대를 그리고 정치를 대하는 방식을 배웠는데, 이 주간에 활동가 선생님들께 정말 큰 배움 얻어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앞으로 8~9년의 활동은 계속 이어지겠지만, 그리고 다음번에는 뭐 불꽃축제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죠? 불꽃축제 얘기는 서울세계 폭격축제 얘기는 2주 뒤에 하는 걸로 하고, 네, 그 앞으로 예술계에서 연대라는 단어가 꽤 많이 쓰여왔는데, 이 연대를 어떤 식으로 더 무겁게 그러면서도 더 관대하게 그러면서도 더 확장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저는 조금 더 치열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전에도 말했듯이 베트남 전쟁을 지나오면서 있었던 세계적인 연대운동, 그리고 남아공의 아파르테이트를 지나오면서 했던 또 다른 세계적인 대규모의 연대운동, 이런 20세기 연대운동의 역사에서 한국의 민중운동이 가지는 자리가 꽤 안정적이지 않다고 느낍니다. 분명 광주의 토박이 극단에서 있었던 하이파에 돌아와서 라는 그 연극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민중운동이 제3세계 운동을 한 거는 물론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근데 국내에서의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 이 우리 중심적인 문화에서 어떻게 타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네, 이 토크와 그리고 9월의 회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완전히 즉석이었는데 자리 만들어준 전복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